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국 민요를 바탕으로 랄프 본 윌리엄스가 작곡한 곡이죠. 푸른 옷소매 환상곡 Fantasy on Green Sleeves. 존 바비올리가 주연한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또 스스로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이죠. 눈이 유독 뻑뻑하거나 오후만 되면 뭉치는 어깨를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는 대신에 잠시 쉼표를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똥떨어 똥똥.

펠릭스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25번 G장조 5월의 산들바람 크리스토프 에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78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맨발 걷기 하는데 기타 연습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가 같이 오셔서 소담소담 얘기 나누며 걷는 모습도 보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셨어요. 어디서 맨발 걷기를 하시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타 연습을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맨발 걷기 참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꼭 조심하시면서 맨발 걷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푸치니 오페라 쟈니스키키 가운데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몽쉐라 카바예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신의 오페라 쟈니스키 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몽시라 카바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670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이방에서 자던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나왔어요. 이 시간은 꼭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다는 친구 주영이가 생각나서 문자 남겨요. 주영 항상 고맙다 하트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이렇게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다 친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시는군요. 뭐 문자 하나면 금방 소식 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이런 마음 전하면은 낭만적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연하기 전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 저는 가끔 이런 제안을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딱 한 장만 골라보세요. 1분 드릴게요. 그 시간부터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의 손가락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요. 갤러리 앱을 열고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리고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시간 종료 알람이 울리면 여기저기서 민망한 웃음이 터져나오죠. 사진이 너무 많아서 한 장은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북토크나 강연에서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 걸 볼 때마다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들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구나. 그리고 정리를 어려워하는구나 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한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에요. 찍어두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꺼내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찍다 보니 정리가 되질 않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쓰지 않는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예뻐서, 귀여워서, 소중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일단 담아뒀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먼지만 계속 쌓이는 거죠.

은광주님의 책 신미한 수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진이 가두어낸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기 밖에 있었던 것들을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진의 미학을 대하는 태도다. 사진은 정리하지 않아도 꼭 최고의 컷을 찾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 코끝을 스치던 계절의 냄새,

맞잡은 손의 따스한 온기, 평생 잊고 싶지 않은 찰나까지 내가 원할 때 사진이 담아둔 시간 속으로 들어가 프레임 밖에 머물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니까요. 생각난 김에 블로그를 열어 2025년 10월 26일에 올린 5년치 효도하고 집으로 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클릭해 사진을 쭉 봤어요.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몰스킨 한정판 노트, 꼭 가보고 싶었던 서점의 풍경, 하루 3번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닭구이, 살면서 처음 본 아기 같은 엄마의 표정,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과 첫 끼로 먹은 불고기 정식까지 사진이 가두어낸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진기 밖에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나왔답니다.

김창훈 작곡 회상, 더 하모닉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모니카는 박종성, 그리고 색소폰은 브랜든 최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리니의 책 쓰는 만큼 내가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진 얼마나 저장되어 있나요? 또 정성 들여 찍어놓고 보지 않는 사진도 많죠. 하지만 또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찍고 싶은 걸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찍던 시절에는 필름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다 붙잡아서 한 군데 사진 찍고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정도 더 찍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기본적으로 막 같은 포즈 같은 자리에서 10장씩 찍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뭐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지만 정말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진을 자유롭게 찍으시고 그날 밤에 오늘 찍었던 사진 한 번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구두에서 여러 장 찍었으면 제일 좋은 사진 하나 딱 남겨두고 다른 사진들은 좀 지운다거나 그래서 하루하루 정리를 해서 사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막 찍어댔구나 하는 느낌은. 그리고 그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감정들, 그런 풍경들을 떠올린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번호 26 G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와 함께 듣겠습니다.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오프스 26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아, 총 21곡의 헝가리 무곡 가운데 오늘은 18번 D장조 듣습니다. 템포 마킹이 몰토 비바체예요. 매우 생기 있게라는 지시가 붙어 있는데요. 빠른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마치 춤추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떠올리게 하죠. 브람스가 사랑했던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생동감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곡은 또 훗날 드볼작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다섯 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브람스의 헝가리 곡 18번 D장조 몰토 비바체 힘차고 경쾌한 이 음악을 우선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는 원곡인 피아노 4핸즈 버전으로 바로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스티븐 콜라츠니와 스테인 콜라츠니 두 피아노 형제의 4핸즈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18번 D장조 두 가지 버전으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버전은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오케스트라 버전 그리고 이어서는 원곡인 한데이 피아노에서 두 사람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포핸즈 피아노 연주로 스티븐 콜라츠니와 스테인 콜라츠니 두 피아노 형제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라베크 자매 또 콜라츠니 형제 이렇게 뭐 형제 자매들이 많이 피아노 듀오 포렌즈를 하는데요. 부부가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9908번님 사연인데요. 남편이랑 홍천 와서 하룻밤 지내고 아침에 새소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서울과 달리 공기가 청량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강원도 홍천, 아, 산 좋고 물 맑은 홍천에서 또 새소리와 함께 음악을 듣고 계시니 정말 완벽한 아침을 보내고 계시네요. 기분 좋은 아침 잘 보내시고 하루 종일 그 기분 좋은 에너지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거군요.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보내드릴게요. 파페라 가수 알피보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파페라 가수 알피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여기 하면 하하이.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6: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5: 펜타일즈 W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7: 오늘 1부 끝곡은 사라사트의 티고이나 바이젠 듣겠습니다. 집시 음악이죠. 야샤 하이페체 바이올린과 윌리엄 스타인버가 주연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오 사랑 라포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스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안 터져요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관절염

세잘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NS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캔디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옆방송 듣는데 하도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고품격 음악과 진행이라는 말에 궁금해서 놀러 왔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어떠신가요? 놀러 와 보시니까 고품격 맞죠? 우리 방송의 고품격, 품격은 우리 아당님들이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하나들 품격이 높으신지. 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곡 제가 예전에 클래식 음악 잘안 들으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악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은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와 함께 이 곡도 종종 추천했었던 곡이에요. 참 아름다운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듣겠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매우 느리게 조성진의 피아노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한참 동안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로 이어지다가 중간에 처음 그 플룻이 슬며시 들어오는 순간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정말 음악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호님 사연 주

그렇습니다. 손주들 돌보며 클래식 방송 들어요. 그동안 클래식 방송 듣고 싶었어요. 어린 손주들 모두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천사들, 잠들면 천사, 깨면 악마. 손주들 잠들고 또 오롯이 음악 즐기시는 이 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 취리히 소년 합창단의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 보내드렸습니다. 튀리히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1885번님이 운전 중에는 클래식을 듣지 않는 게 안전운행에 좋다고 합니다. 다른 노래는 가볍게 분위기를 맞춰 들으면 되는데 클래식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일부 동감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또 운전용 클래식 음악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해서 따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또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면요 마음이 선해져서 웬만한 거에 화가 안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기분 좋은 클래식 음악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하이든의 현악 4중주 A장조 작문은 55의 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스팅 콜텟 A장조 작번호 55의 1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데우스 콜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분 좋아지죠. 저는 이 밝고 상쾌한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같은 그런 초기 고전 음악의 이런 1악장들 있잖아요. 약간 빠른 듯 시원한 템포의 곡들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 1725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음악 선곡이 다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들을 다 마치고 들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매일 아침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들 다 끝내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음악도 아름답게 들리죠. 더욱더 오늘은 귀중한 휴식이 되도록 음악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휴식이 될 수 있는 곡 한번 골라봤는데요. 슈베르트의 가곡 그대는 나의 안식 두비스티 루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그리고 줄리아드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두비스티루 그대는 나의 안식 테너 이안 보스트의 노래 그리고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00곡이 넘는 가곡을 써서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슈베르트 그 많은 가곡 저는 물론 다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아해서 가곡을 많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위라고 할까요? 탑 5라고 할까요? 탑 3라고 할까요? 안에 들어가는 정말 깊이 애정하는 곡입니다. 그대는 나의 안식. 너무너무 정말 영혼의 안식이 되는 듯한 그런 음악이에요. 7108번님 사연입니다. 클래식과 만나는 시간 평택 152 1522번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정원님 목소리와 함께 맑은 아침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평택 152 버스기사님 아름다운 당신에게 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 안에서 함께 듣고 계신 승객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신 방송은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FM 93.9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러시아의 미녀 카츄샤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레드 아미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하죠.

러시아의 민요 카츄샤 함께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프레드암이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해변순환 간장.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6: 오늘 마지막 곡은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듣습니다. 이고르 마르케비치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순간부터 마음이 복닥복닥해지죠. 어제만 해도 멀쩡하던 것들도 왠지 다 시시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괜한 비교로 마음이 복잡해질 땐 영화 킹스맨에서 해리 요원이 에거시에게 건넨 이 말 기억했으면 합니다. 남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건 아니야.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거야말로 진짜 고귀한 거지. 그러게요. 내가 인정하는 나라니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과거의 나보다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힘껏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길, 조금 더 단단해진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저도 응원할게요. 최강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킹스맨 중에서 KC&The Sunshine Band의 Give It Up.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이걸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맞아요. 비교하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흑인 오르페 중에서 마나드 까나발, 카니발의 아침. 기타 연주가 익숙하실 텐데 오늘은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피아니스트의 전설 중에서 플레잉 러브. 주인공 1900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곡이었죠. 오늘은 하우저의 첼로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색다르고 참 좋았죠? 네, 여러분과 함께 본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아, 저 이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LP를 사서 어저께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플레잉 러브 오늘 함께 들으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닝에 이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근데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사실 행복한 것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이잖아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 또한 과거의 나 자신과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너무 많은 게 다르잖아요. 뭐 체력도 다르고 뭐 심지어 기억력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 발 성숙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닐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한동안은 과거의 내 자신하고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도 저를 채찍질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비교할 게 없어서 나 자신하고도 비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나한테 좋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영혼을 살찌우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주말 동안 생각도 정리하시고 네, 힐링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나 이틀님 체험 듣다 보면 신청해야지 생각했던 곡이 나와서 깜짝 놀라곤 해요. 이곳은 아하 텔레파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로버트 레드포드가 함께한 영화 추억 주제가 청해봅니다. 네, 텔레파시 통했네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준비했고요. 1448님, 사랑과 영혼,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신청해요. 사연 재밌네요. 이 영화 개봉했을 때 한 친구가 극장 간판에 사랑과 영혼이랑 영어 원제목 고스트가 같이 적힌 걸 보고는 어? 사랑과 영혼이랑 고스트랑 동시상영이야? 해서 배를 잡고 웃었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네요. 순수하셨네요. 귀여웁시다.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500일의 썸머 중에서 호레노츠, You Make My Dreams. 이전에 들으셨던 곡은 시즈올댓 중에서 식스펜스 넌더리처의 Kiss Me까지 들으셨습니다. 아라아라님이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500일의 썸머, You Make My Dreams.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사랑 영화 하면 500일의 썸머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썸머도 이해되고, 진짜요? 톰도 이해돼서 더 안타까웠어요. 사랑에 푹 빠진 톰의 세상이 한편의 뮤지컬처럼 유쾌하게 펼쳐질 때 흐르던 곡이죠? 하면서 You Make My Dreams 신청해 주셨던 건데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둘이 다 이해가 됐다니까. 저는 그 영화 끝날 때 어텀 양이 나오잖아요. 마치 너덜너덜해진 톰을 위로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본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톰은 어텀이랑 어떤 연애를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부디 해피엔딩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나저나 영사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첫 번째 조회수는 10만이 훌쩍 넘었어요. 개도편도 너무 재밌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날 6시 30분에 오정세님, 최다니엘님 나오시는 것도 미리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역대급으로 두 분이 또 또 외모가 또 열일해 주시더라고요. 또 영사배는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이유는 또 기간이 한정이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Walk to Remember 중에서 맨디 무어, 오니오프, Color of Night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 The Color of the Night.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2: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6: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0: 영화 연애 소설 중에서 손예진님의 내가 찾는 아이 들었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트리밴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0: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 끝곡입니다. 앞서서는 연애소설에서 손예진님이 영화 중에서 직접 부른 내가 찾는 아이 들었는데요. 오늘 끝곡은 이분 목소리도 참 사랑스럽죠. 각설탕 중에서 임수정 배우가 부른 제비꽃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꺼.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열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내 말에 자꾸만 토를 달 때 그 옛날 개그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아요. 그건 정말 쉽지 않죠. 진짜 괜찮은 거면 세상 편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괜찮아라는 말 속에는 내 속마음과 다른 눈물이 고여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괜찮지가 않은데 속이 무지막지 상하는데 어쩔 수

수 없이 혼자 괜찮다 삼키셨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진 못해도 우리 스트레스 관리는 하고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 맥락 없이 괜찮아요. 지금부터 괜찮아지면 되는 거지요.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다가 굴러 떨어지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거 알아요? 이 저기 유머일번지였나 그거? 거기에서 최양락 선생님 선배님이랑 그 김학래 선배님이었나? 맞을 거예요. 그 부부를 바꿨나? 막 그랬던 것 같아. 뭐 어릴 때라서 뭐 초등학생 저학년 그때. 괜찮아요. 제가 요즘 그래요. 괜찮다. 괜찮아. 다독임이 필요해요. 앵시미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보다 사실 스스로가 자신을 잘 위로하는 게 훨씬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중요하죠. 누군가의 위로가 잠시간의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자존감 회복이 먼저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하니아니님이 신청하신 체리필터 오리날다 노브레인 넌 내게 반했어. 하니아니님 제 얘기 슬쩍 해볼까요? 제가 다니는 수영장 언니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거기서 55세인 전 애기예요, 애기. 뒤에서 쫓아가는 새끼 오리 같다고나 할까요? 애기죠, 55세면. 왜냐면은 수영장을 저희 어머님도 다니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80대임에도 불구하고 90대 언니들이 인어마냥 원래 또 물속에서는 훨씬 신체가 자유롭잖아요. 관절도 이렇게 쓰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 정말 빠른가 봐요. 그래서 물속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느리면은 언니들이 너 너무 느리다. 물 밖에 나오면 이제 달라지는데.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땅에서는 잘 못 움직였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또 자유로워지고 몸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장애인 선수들도 수영 선수들도 진짜 수영 빠르게 잘하잖아요. 아 수영복을 20개씩 장만하신 그럴 수 있지. 그거 무슨 이수지 씨랑 뭐 이렇게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컬러풀하다고 눈이 멀 것 같이 화려한데 거기서 맞아 젊은 애가 비키니 입고 왔다가 어마어마하게 혼나는 영상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영장 내 실내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는 거 절대 언니들이 용서 안 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2142님, 중1 우리 딸 최근 들어 부쩍 밝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축구를 해서 그렇대요. 나는 우리 딸이 축구 좋아할 줄 상상도 못했네요. 평소에 체육을 별로 즐겨하지 않던 애인데 요즘은 체육이 좋대요. 아, 덩달아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중딩 애들 있잖아요. 체육을 많이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걔네들 막 그때 막 한창 사춘기 오고 모든 게 만사가 짜증나는데 그거를 체육으로 발산을 시키면 훨씬 건강한 에너지. 그때 막 자아가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고 하는 그런 나이에 좀 몸을 놀리게 해주면 훨씬 더 건강한 친구들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축구 좋아하는 여성분들 요즘 많이 생기셨고 어우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발야구도 힘들던데. 피구 너무 무섭고. 2142님의 신청곡 조정석 아로하 유연석 정손호준 너만을 느끼며

백예린 산책 백아연 소소 로엄마님 아이와 듣고 있는데 방송 좋대요. 초사가요. 어머 애가 귀가 고급졌다. 귀가 고급졌어요. 꾸미님 누가 볼 사람도 없는 집에서 혼자 볼 미어 터져라 한쌈 하고 있습니다. 쌈은 한입 가득 먹어야 제맛이죠. 물론이죠. 쌈 부실하게 넣으면 허탈해요. 저는 근데 저 목젖 찌를 때까지 넣을 때가 많거든요. 그 조절이 참 쉽지 않대요. 그래서 목젖 찔러서 으악 한번 하지만은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안에서 씹어내서 잘게 부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삼켜지겠다 싶으면 꿀꺽 삼켜버리곤 하거든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꿀꺽 삼켰을 때 맛 그 좋아하는 난 저는 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씹으면 맛이 없더라. 5996님의 신청곡 박재범 아이유 가나다라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 회전목마 빅나티 10cm 정이라고 하자.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6359님이 당직 일찍 끝났으니 이제 페스티벌입니다. 엄정화 페스티벌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브레이키트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환 슈퍼히어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존박 이상한 사람 허각 언제나 이승철 소리쳐 전일배님이 주중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주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주말 와도 그다지 즐겁지는 않네요. 피곤하기만 하고 휴일엔 조금이라도 더 놀고 싶어 낮잠도 잘 안 자는데 잠만 자고 싶고 그냥 왜 이럴까요? 힘들었어요. 주중에 너무 바쁘고 힘들었다면서요. 그러면은 몸이 기계가 아닌데 주무세요 좀. 응? 몸이 나 너무 졸려. 나 눕고 싶어. 잠자고 싶어 하면은 쉬게 해줘야죠. 우리가 저기 이제 어리지가 않고 몸을 많이 사용하였잖아요. 좀 쉬게 해주시고 뭘 그렇게 재밌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재미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는 걸 우리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서 눈으로만 보시고 쉬세요. 누웠어요? 눈을 감아봐요. 열만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졸린다. 잠이 온다. 9363님 오랜만에 이발소 왔습니다. 아저씨 두 분이 하세요. 제 나이 40 후반인데 조금 어색하네요. 근데 이발소를 제가 가볼 일은 없지만 이발소에 가시면 이발소만의 그 시스템의 매력을 느껴서 미용실 못 간다던데 뭐 이발소에 가는 나이대치고 내가 좀 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닐 거예요. 네, 머리를 맡겨보세요. 화사의 소큐트 비비의

황가람 나는 반딧불 마크튜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들으셨어요. 오우 7559님도 굉장히 바지런하시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하고 발효해서 지금 빵 굽고 있어요. 아침에 식구들 이거 먹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우는 초보인데 내 인생 이렇게 재밌게 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푹 빠져 살아요. 나이 50이 돼서 평생 하고 싶은 게 생겼네요. 요즘 빵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고 자존감도 올라갔어요. 은퇴하면 시골에서 작은 빵집 하는 게 꿈이에요. 수영 씨한테 자랑하고파 사진도 올립니다 하셨어요. 이게 소금빵 종류인가 봐요. 소라빵처럼 생기기도 했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은 뭔 줄 알아요? 지금 방금 갓 구운 빵. 바로 지금 했는데 바로 뜨거운데 막 김 모락모락 난 거 탁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혼자서 좀 하시다가 배우셔서 정말 꾸민 시골에서 작은 빵집. 또 시골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막 줄 서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될까 봐 걱정도 좀 하셔야 돼요. 순데렐라님. 저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을까요? 옷 살 때 분명히 너무너무 예뻐서 10번 고민하고 샀는데 집 보면은 안 예뻐요. 왜 그래요? 진실을 원하세요? 아니면 입안의 혀같이 얘기해 드릴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열마는 입안의 혀 노릇은 잘 못해요. 그것은 옷가게 거울과 우리 집 거울이 너무 달라서예요. 아시겠지만 옷가게 거울은 길고 날씬해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집 거울은 현실을 더욱더 비참하게 보이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옷이 이상할 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순데렐라님, 순대 적당히 드시고 몸을 잘 관리해보세요. 아이브의 키치, 아이들의 퀸카, 아이릿 마그네틱.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7.

0: 칫솔로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9: 오늘 끝곡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51년 전인 1975년 6월 20일에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 조스가 개봉했는데요. 이 작품은 원래 피터 벤틀리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거죠. 피터 벤틀리는 롱아일랜드의 한 어부가 2톤짜리 백상아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서 조스를 집필했다고 그러네요. 자, 혹시 갈매기떼 여러분께서 FM 팝스가 제작되는 걸 상상해서 소설이나 각본을 쓰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비너스 바나나라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샤킹블루의 비너스가 원래 제일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바나나라마의 버전으로 훨씬 더 많이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댄스업을 했다 그럴까? 네. 자, 조스가 1975년 개봉됐습니다. 아,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이 조스를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서가지고요. 이게 저 줄을 너무 서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벽돌이 깨질 것 같다, 보도가 깨질 것 같다고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조스 참 처음에 진짜 충격이었죠. 음악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자, 바나나라마의 비너스로 한동준의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오늘과 내일 음악의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밤 김치,
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Yeah, me!

Pink Floyd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오랜만에 들었네요. 캔디 핑님이 신청하셨고요. 이어서 Fleetwood Mac의 노래 Little Lies 양평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Games People Play Alan Parsons Project의 노래 Michael Pican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The More We Try Kenny Loggins의 노래 Think of Laura Christopher Cross의 노래 YOLO님이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Just When I Need You Most, Randy Van Orman의 노래까지 세 곡입니다.

Cutting Crew with I Just Died in Your Arms 그리고 Huey Lewis and the News Do You Believe in Love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Cutting Crew의 노래는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Do You Believe in Love 이 노래는 Very Various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Captain and Tanya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 그리고 Top of the World Carpenters의 노래 지리산님이 신청하셨고요. Lynn Anderson의 Rose Garden 빌리어스님이 신청하셨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세트를 드립니다. 핍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FM 팝스와 함께해 주세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딥퍼플의 하이웨이스다. 아, 지금 들어도 그 존 로드의 불꽃 튀는 그 하몬드 오르간 소리는 진짜 끝내주네요. 예. 딥퍼플의 하이웨이스다. 이 노래는 9621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시원하시죠? 아, 우리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시원한 락 음악이 땡기는 것 같아요. 딥퍼플의 하이웨이스타로 한동준의 팬팝스 2부문을 열었습니다. 2부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간, 스트레스 푸는데 좋은 시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팬팝스는 계속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8: QS.

자, 노래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굼베이 댄스 밴드의 Seven Tears, 보니엠의 Daddy Cool, 징기스칸의 마추 피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보니엠의 Daddy Cool 2448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연경님이 미장원을 왔는데 폰 꺼도 되겠어요? 문 열자마자 같은 음악이 잘 들을게요. 그러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요즘에 미장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미장원 미용실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미용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제키 드래곤님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신청곡은 케니 로저스와 쉰 에스턴의 We've Got Tonight. 이 노래 들으면은 더위가 좀 가실 듯. 고생 하이소 그러셨습니다. We've Got Tonight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 All Out of Love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R. 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 Three Dog Nights의 노래 Joy to the World,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Joy to the World, 이진원 씨가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노래 빨리 보내드려야죠. 아카시아 꽃향기님이 머라이어 캐리의 Hero,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치려면은 아유 한참 걸린대요. 머라이어 캐리의 Hero 들으시면 조금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호박 피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뽑지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0: 왜 이렇게 자주 맡기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Human Nature 9351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

0: 뉴파옴. 검색창에 뉴파옴.
1: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0: 추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많이 놀러가서 사진들 찍으시죠? 아, 그런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굳어버려서 자연스럽게 웃기가 참 어렵습니다. 뻔한 치즈, 김치 대신 이런 상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 통장에 방금 1억이 입금됐다.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놀러 가셨든 그게 아니든 기분 좋은 상상하시면서 유쾌한 오후 보내보면 어떨까요? 통장 잔고야 내 마음대로 안 돼도요. 표정만큼은 1억 부자가 되어보는 거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유리상자 웃어요였습니다. 사진 찍다 보면 웃어야 할 때 표정이 애매해지죠. 입만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자, 토요일 오후 주름이 생기더라도 활짝 웃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최성수 씨의 노래죠. 애수 6721번 그리고 황성옥 씨가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은하 씨의 노래였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친구와 함께 남원으로 여행 왔습니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토요일 오후에요 하셨는데 여행하시기에 날씨 괜찮습니까? 매 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여유 있는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5628번 남편과 일하면서 수박을 먹고 있는데 달콤함이 기분 좋은 오후네요 하셨어요. 오늘도 두 분 함께 일하고 계신가 봐요. 예, 수박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시간 아마 두 분이 함께여서 그럴 겁니다. 그쵸? 울랄라 세션의 노래예요. 서쪽 하늘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좋은 음악들 쭉 이어드렸습니다. 9311번으로 양수경 씨 노래 신청하셨죠?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리고 이부열 씨의 신청곡, 이치영 가버님들 집시여인, 조재즈의 모르시나요는 269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조경희 씨가 동생이 시골집에 야채를 심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파가 엄청 잘 됐다면서 많이 주고 갔어요. 대파 김치 담아보려고 대파를 까면서 듣습니다. 눈 맵지 않으십니까? 예, 맛있게 익어가는 이 대파 김치 떠올려 봅니다. 조금은 매콤한 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8333번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남편 관사에 1년 전에 가보고는 한 번도 못 와본 게 너무 찔려서 딸이랑 함께 내려왔습니다. 근데요, 남편이 저는 본체 만취하고 딸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 있죠? 아니 나도 있다고 적어주신 대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예, 반대로 너무 아내분만 반가워하시면 따님이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남편분도 다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지금 같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정기철 씨, 설악산 수렴동 대피소 혼자밖에 없네요.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대피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등산 중에 들어가신 건지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공기 좋은 설악산에서도 듣기 좋은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정훈이 송창식 씨가 함께 불러요. 안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최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 하정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는 6293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부산도 가고 춘천도 다녀왔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박학기 씨의 노래예요. 향기로운 추억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동물원의 거리에서였어요. 0321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추억과 감성이 떠오르는 2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9: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햇빛촌의 노래였죠. 유리창엔 비, 그리고 조정희 씨의 참새와 허수아비를 신청하신 분 성함이 조정희 씨예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이렇게 체리나무가 있답니다. 새콤달콤 체리청 담가서 얼음에 띄워서 마실 겁니다. 5779번으로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 체리가 한가득 들어있는데, 와, 이 색깔 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청으로 탁 다시 만들어지겠죠? 맛있게 드십시오. 어우, 예. 0425번.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이 4월 초에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는데 낫지를 않아서 다시 꿰매고 와서 아프고 힘들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친정엄마 팔순이라 단양에 내려가야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이 불편함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공사위원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박은희 씨는 큰딸 베이커리 카페 오픈 준비로 여기저기 예쁜 가구 보러 다니느라 하루가 바빴습니다. 덕분에 산도 보고 강도 보고 여행 아닌 여행을 하고 좋으네요. 가게 오픈하면 잘 되기를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물론이죠. 우리 따님 가게 오픈할 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 부탁해요 하시면서 6227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신나는 노래 이 노래 들려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연자 아모르 파티.

구창모 희나리 2309번 강승모 씨의 무정블루스는 김용현 씨 남왕진 씨 신나는 노래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찬 씨의 노래는 이창은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3583번으로요 제주도에 와서 15박째 곳곳을 누비며 여행 중입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이곳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추억을 가슴에 묻고 또 열심히 일해야겠죠. 아, 긴 휴가네요. 근데도 뭐 짧게만 느껴지셨겠죠. 그래, 힘들 때마다 그 추억들 꺼내서 그 힘듦을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홍기승 씨, 빵집에서 알바 시작했는데 첫날이라 힘들어요. 제 업무는 샌드위치 만드는 일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렵네요.

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되겠죠. 예. 뭐 첫날인데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기승 씨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운 내십시오. 2619번. 오, 아드님과 갈등이 있으시네요. 어제 고3 아들과 싸웠어요. 아들은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간다 하고 저는 안전하게 부산에 있는 학교에 가자 하고, 사실 우리 아들 서울 대학에 갈 실력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 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아,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일까요, 여러분? 어렵네요. 많은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일단 차분한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 좀 하세요. 윤세원의 노래입니다. 환상.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큐밍
5: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6: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7: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8: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허영란 씨의 날개 6340062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김장훈, 이소라, 윤도현 외에 많은 가수들이 함께 부른 사노라면 함께 했어요.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 이제 저녁으로 가는 시간인데 여유로운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끝곡 들려드립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김미영 씨가 신청하셨거든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쁨.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0: 서울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

6월은 카페와 펍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바람 맞기 좋은 계절이죠. 장마 시작되면 저녁 공기는 눅진해질 거고 장마 끝나면 바람에 낮더위가 묻어 있을 거니까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지금 챙겨서 내 거 해야 할 게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6월의 저녁 이런 거 아닐까요?

0: 두.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샤니스 I Love Your Smile 들으셨어요. 이 좋은 6월의 저녁에 저녁 스케치가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

마이클 볼튼, When a Man Loves a Woman. 이 노래는 안가윤님께 전해드렸고요. 9733님 청해주신 로드 스튜어트, Have I Told You Lately. 앞서서 수산나 중명님, 엘비스 코셀로의 She 청해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던 강아지 간식이에게 항상 늘 미안한데 이 시간에 산책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줄하고 나가봅니다. 4208님이시고 이 시간에 강아지 산책할 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한 지인님도 주셨거든요. 아, 이 시간이 강아지 산책하기 좋은 시간이군요. 걷기 운동 꾸준히 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강아지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못해도 강아지 위해서는 한다고. 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나를 산책시키는 거죠. 고맙다 생각하고 어여 나가세요. CBS 음악 FM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실 수 있는 방법.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별그램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CBS FM 이브닝, EVENING. 어려우시면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9823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제너두. 이어서 로라 브래니건입니다. 글로리아.

시스터 골든 헤어 아메리카의 노래였고요. 더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은 747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오이, 양파, 청양고추 넣어서 피클을 만들었어요. 서울 하늘 아래 사는 동생에게 절반 나눔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신호 걸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짜증 안 나고 좋아요. 오승현님이시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럴 거예요. 오늘 엄마랑 뷰티 데이였어요. 같이 피부과에 가서 관리받고 왔습니다. 계산 엄마가 해줘서 좋았어요. 7376님. 지금은 엄마랑 데이트하면 엄마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피부과 관리 비용도 내주지만 나중에 딸이 엄마보다 부자 되면 엄마 거 내줘야 돼요. 알았죠? 시그리드 홈투유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베네스티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선샤인님의 신청곡 칼럼 스콧 피처링 리오나 루이스입니다. You are the reason. 그리고 위대한 쇼맨 중에서 킬라 세트입니다. This is me. 세 곡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0926님, 용신 DJ님, 저 놀러 왔어요. 원래 다른 프로그램 듣는데 이사 오신 거 축하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만 하고 다시 가는 거 아니죠? 저희 1부 끝곡 듣고 2부 이어질 거예요. 2부도 함께해 주시죠.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남겨드리고 박수웅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베티 오스틴, 제임스 잉그램, 베이비 컴 투 미 들으셨어요. 러블리 유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용신님의 저녁 스케치가 궁금해서요. 저는 학원 강사인데 쉬는 시간 10분 커피 포기하고 레인보우 들어왔습니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주말에 학원은 더 바쁘죠. 금쪽 같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한 커피는 저희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경화 작가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요. 커피 한 잔 쿡 찔러 드리겠습니다. 어여 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저희 인별그램 계정도 하나 만들었어요. CBS FM 이브닝 혹은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The Weeknd, Ariana Grande, Save Your Tears. 앞서서 FR 데이빗의 워즈는 449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7424님, 낮에 너무 더워서 믹스커피 10개 타서 냉커피로 마셨어요. 믹스커피로 탄 냉커피는 노동음료로 최고 아닌가요? 평소에는 저는 믹스커피를 잘 안 마시려고 하는데 더운 날에 텃밭에서 일할 때는 믹스커피, 냉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일할 맛 나요. 너무 좋아요. 아, 더운 하루를 또 보내셨네요. 1894님은 저 운동 나왔습니다. 용신님 목소리 들으려고요. 옆 가게에서 모닝커피 매일 마시면서 일 시작하는 저 기억하세요? 이 저녁에 건강한 핑계를 대면서 나왔어요. 기억합니다. 매일 핑계 대세요. 저녁 스케치 듣겠다는 매일의 핑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시간에 운동 나오시고요. 6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까르페디엠님과 함께 핑크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듣고요. 8284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나나 위너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그리고 엔키님과 함께 셀린 디온의 A New Day Has Come도 들을 거예요.

윤두현님 들으셨어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전해드렸습니다. 정진동님 청해주신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앞서서 들은 노래였고요. Extreme의 When I First Kissed You도 함께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8927님이세요. 용신님 스트라스부르에서 결혼 30년 휴가 즐기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용신님 목소리도 프랑스랑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프랑스랑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군요. 저 지난달에 휴가 때 이 도시에 가보려고 했다가 못 갔어요. 스트라스부르하고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 아주 예쁜 곳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꼭 가볼 생각인데 8927님께서 먼저 길 잘 터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6505님 청해 주신 핑크 스웨트의 And My Worst 준비했어요. 이어서 앤마리의 2002도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

0: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1: 조명희님 신청하신 신디 로퍼 타임 애프터 타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일어설 힘을 달라는 기도하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하고

어떤 게 더 간절할까요? 또 그 사람이 날 기억해 주는 게 빠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잊어주는 게 빠른지 기도할 내용을 찾다 보면 잠시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도라는 게 사실 나

0: 동숙님, 병희님, 지난 한 주 정리하면서 아이고 신청곡을 안 전해드렸네 하면서 준비한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종교나 뭐 믿음이랑 상관없이 뭔가를 너무나 간절히 바랄 때가 있잖아요. 뭐 병이 낫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사랑이 변치 않기를. 어떤 내용이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쵸?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누군가를 위한 모두가 다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무거웠던 한 주 기분도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김현주 행복한 동행. 저는 오늘 좋은 우리 가요들을 모아서 음악으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0: 그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좋은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죠. 그럼요. 최정진님. 나이가 더 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익숙해지겠죠? 그럼요, 정진님. 낮아져 있을 때 함께할 동행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밤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정진님 위해서도 제가 기도할게요. 슈퍼스타 이한철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아이고, 진영님 너무 무리하셨나 보다. 지난 한 주 대상포진이 재발했다고 하는데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예, 계속 몸 안에 숨어 있다가 무리한다, 피곤하다, 약해졌다면 바로 또 고개를 삐죽 내미니까 항상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예,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안재욱 친구 박상호님이 거창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친구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정말 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인생 잘 산 게 아닐까 싶어요. 1686번으로 글 주셨네요. 6817번으로 청해 주신 조용필 허공 준비됐습니다. 함께 들어요.

지독한 입덧을 우리 가요를 들으며 견뎌내셨어요. 9530번으로 오늘 그때를 생각하며 듣고 싶다고 김목경 빗속의 여인. 이야, 입덧을 하면서 설마 빗속을 가르며 다니진 않으셨겠죠. 애쓰셨습니다. 또 오늘 같은 밤이면 박정운 전 용서님 청해 주셨고 2776번으로 사연 소개는 안 돼도 괜찮아요. 좀 듣고 싶어요. 아이고 얼마나 듣고 싶으셨으면 뮤지컬 임상아의 노래였습니다. 또 조용필 허공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고요. 방송을 듣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뿌연 담배 연기 가득했던 음악다방이 불쑥 떠오릅니다. 그땐 아무데서나 누구나 당당하게 담배를 피웠는데요. 잘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날씨에 참 담배를 피러 나갈 생각을 하니 그때가 그립네요. 5331번으로 뭐 이 기회에 뭐 결심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유 참 예전에 남영동의 파리다방 이 저는 기억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담배 연기가 너무 그득해갖고 그때 뛰쳐나왔던 그 냄새에 못 견디고 뛰쳐나왔던 그때가 저도 불쑥 떠오르네요. 청해 주신 곡입니다. 송창식 우리는.

0: 젊을 땐 이런 날이 참 좋았는데 아 이젠 나이가 든 탓인지 눅눅하고 질척거리고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분위기에 좀 젖어도 좋은데 유리창 연비 햇빛 초원에 노래 들으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셨나요? 4176번으로 정해주신 곡. 또 윤옥님 조성모 너의 곁으로 성장식 우리는 세국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일주일에 딱 하루 유일하게 우리 부부가 함께 쉬는 날이에요 얼굴 팩부터 안마의자로 피로 풀며 음악 듣고 있습니다 동업자이자 동반자인 이정규씨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정규씨 좋아하는 곡 부탁해요 하고 2653번으로 015B 단발머리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비타민 하면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함께 지내자 약속하고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매일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요. 1414번으로. 아유, 당연히 행복해도 되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계신 거죠.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의 노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행복하셔야죠. 근데 사실 매일 이렇게 행복하면 좋은데 지난 한 주 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글과 생각을 엮은 책 너를 아끼며 살아라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또 골라봤습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서 있다면 벌써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때요? 이미 성공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예, 더블북 출간 1주년 기념 10만 독자가 사랑한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죠. 베스트셀러인데 너를 아끼며 살아라. 꼭 개인 소장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책이라고 말머리에 써서 신청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민호님 7226번으로 청해 주신 김범룡 바람바람바람. 저런 태어나서 처음 혼녀를 하신다고요. 오사카에 왔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뛰었다 가라앉았다 뛰었다 가라앉았다 해요.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하고 있을까요? 그러게 혼자 하는 여행 해보시면요. 정말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바람바람바람 들으셨고요. 또 김철호님 신승은의 I Believe, 또 허영란 날개는 배동환님 루시맘님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3년 넘게 음악만 듣다 이제 회원 가입하셨어요. 동환님 잘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레인보우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시도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까지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8848번으로 저놈의 소파를 내다 버리던가 해야지. 이게 부부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주님, 아니 가장이 주말에 소파 좀 누워있는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아, 유구무원이옵니다. 청해 주신 곡 마야 나를 외치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뗀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눈 추억이 있잖아.

서광님 주말농장 오늘은 어떠셨나요? 노동요, 준비 없는 이별, 녹색지대의 노래 잘 들으셨죠? 또 우리 오정님, 석광님 전해주신 웨딩케이크, 트윈폴리오의 곡이었고요. 최강민님이 푸른 하늘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 언제 들어도 참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또 마야, 나를 외치다. 주말에 쇼파에 눕는 게 과연 죽을 죄인가 아닌가. 어쨌든 스스로를 외치셨습니다. 9716번으로 고추, 오이, 가지, 상추, 방울토마토 아니 물만 줬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쌍둥이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쌍둥이는 좀 길게 보셔야죠. 9716번으로 청해 주신 김필, 김창환이 함께합니다. 청춘.

0: ce
1: 지창현님 청해주신 장밋빛 스카프 윤한기의 노래였고요. 현정님, 홍서범 구인 광고, 또 김필과 김창환이 함께한 청춘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 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강.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똥떨어 똥똥

0: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내일이 하지예요. 낮엔 더 길게 즐기고 밤엔 더 깊게 쉴 수 있는 계획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끝곡은 바람꽃입니다. 비와 외로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드릴게요.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0: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0: 세종 기프트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24시간 동안 16번의 일출과 일몰을 보게 됩니다. 지구 궤도를 돌다 보면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그 장면에 할 말을 잃고 16번째에도 여전히 눈물이 난다고 하네요. 우리는 하루에 딱 한 번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을 마주합니다.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먼 우주에서 보면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나는 장면이라니. 가끔은 먼 곳에 서서 바라보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16번째 일출에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얘기 참 오래 남았어요. 익숙해지면 사실 감동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그 장면 앞에서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오늘 밤만큼은 조금 먼 곳에서 바라보듯이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남편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속초로 여행을 갔어요. 지금 아저씨들 4명이 꿈음 듣고 있다네요. 변중민 씨 즐거우시죠? 495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즐겁기를 바라시는 거 맞죠? 행복한 시간 또 꿈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연이 많네요. 남편분의 근황을 전해주시는 아내의 사연이 많이 보이는데요. 1437번으로 지금 시골에서 마늘 캐고 늦은 저녁 먹고 산책하는 남편. 분명 꿈꿈 들으며 산책 중일 겁니다. 오늘 고생했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무 중이시구나. 오늘도 정말 애쓰셨고요. 남편분도 고생 많으셨네요. 두 분 모두 다른 곳에 계셔도 마음은 꿈음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해리지님이 청해 주셨어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부르는 가슴 아파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어서 2519번으로 청해 주신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까지 보내드립니다.

이재훈의 소중한 사랑, 그리고 샵에 가까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런저런 특별한 일 없이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는데요. 그래도 꿈꿈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8450님, 오늘은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문득 작은 휴지 한 장에 쓰여있는 해피데이라는 말과 또 새겨진 네잎클로버를 보고 이번 주 처음 웃어보았네요. 유니 씨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 문자 보냅니다.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이나 이런 냅킨, 식당에 구비되어 있는 냅킨에 쓰여진 문구, 이런 인쇄된 작은 그림,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소소하지만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잊지 않고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 마음 너무 감사해요. 그나저나 이번 주 이걸 보고 웃으신 게 처음 웃는 거였다니까 마음이 너무 그런데요. 또 내일은 행복하게 활짝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오, 네잎클로버 얘기 나왔더니 4572번으로는 오늘 집 앞에서 네잎클로버를 많이 찾았어요. 아빠 엄마랑 함께 찾아서 코팅해서 휴대폰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은 건 처음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좋은 기분 유니 씨와 나누고파 사진 보냅니다. 행운과 함께하는 좋은 밤 보내세요. 와, 그러네요. 많이 찾으셨네요. 하나 찾는 것도 전 쉽지 않던데 클로버 밭이 막 이렇게 넓은 그런 데서도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같이 찾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뭐 레이더가 있나 봐요. 전용 레이더. 네, 고맙습니다. 행운 가득한 또 행복이 가득한 6월 또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53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서후의 음성으로 사랑은 유리 같은 것, 그리고 조성모의 미스터 플라워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12: 대학교.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1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5: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이에요. 커피소년 그대 내게 올 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꿈은 매일 듣고 있어요. 지금 손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손님도 꿈은 애청자라네요. 반가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0550님.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같은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적 친밀감이 확 올라오곤 하죠. 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신청하셨던 노래였어요. 테이가 부른 끝사랑이었습니다.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015B의 노래였고요. 넥세트 인형의 기사 파트 2였습니다. 딸과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고 좋은 기억 많이 만들고 가고 싶어요. 여행지에서 꼭 이렇게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봅니다. 3039님. 요 며칠 이런 사연이 많이 오네요. 여행지에서 사연 보내서 소개되기. 위시리스트 중 하나였다고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마지막까지 안 싸우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지금 뭐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나 봅니다. 네, 즐거운 기억들, 추억들 많이 만들고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0760번으로는 늘 밤늦게까지 가게를 마무리하며 애청하는데 유니 씨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지금도 가게에서 다음날 사용할 여러 식자재 준비하며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0760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애쓰셨어요. 뭐 남들이 쉰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할 수 있으면 나가서 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주말 또 바쁘게 보내셨겠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71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예요. 박진영 너의 뒤에서.

세상의 모든 책. 조금만 긴장을 풀고. 김민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뷰파인더로 바라보는 대상과 나 사이의 초점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햇살의 정도에 따라 창을 더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대상의 움직임과 나의 시차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러한 절차 중 몇 가지의 실수가 있어도 꽤나 매력적인 사진이 됩니다. 물체가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노출값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초점이 흐리면 흐린 대로 각각의 사진은 저마다 이야기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삶이라는 것, 살아가는 방식 또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로 소중한 작품으로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사랑하면 조금 서툴러도 그것마저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모자란 내가 더 나다워서 좋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행복이란 바로 그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죠.

0: 카메라와 우리 삶을 동시에 이야기한 글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초점이 흐려도 노출이 모자라도 애정을 담아서 찍으면 그것만의 매력이 생긴다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오히려 그게 나다운 것일 수 있으니까요. 나를 향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가져보는 것, 우리도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길 바라보네요. 세상의 모든 책 김민준 작가의 글 조금만 긴장을 풀고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오석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과유비 그런 일은, 그리고 거미의 노래 그대 돌아오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뱅구동님, 라디오에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 중에 평소에 즐겨 들었던 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행을 떠나올 때는 설렘이 가득했는데 벌써 꿈만 같았던 일정이 곧 있으면 끝이 보이네요. 너무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자친구랑 단둘이서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악뮤 소문의 낙원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유나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무가대.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0: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우린 고요한 밤 바다를 좋아했지. 소란한 마음을 감춰줬으니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익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이걸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맞아요.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복닥복닥해지죠. 어제만 해도 멀쩡하던 것들도 왠지 다 시시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괜한 비교로 마음이 복잡해질 땐 영화 킹스맨에서 해리 요원이 에거시에게 건넨 이 말 기억했으면 합니다. 남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건 아니야.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거야말로 진짜 고귀한 거지. 그러게요. 내가 인정하는 나라니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과거의 나보다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힘껏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길, 조금 더 단단해진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저도 응원할게요. 최강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킹스맨 중에서 KC&더 선샤인 밴드의 Give It Up.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흑인 오르페 중에서 마나드 까나발, 카니발의 아침. 기타 연주가 익숙하실 텐데 오늘은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피아니스트의 전설 중에서 플레잉 러브. 주인공 1900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곡이었죠. 오늘은 하우저의 첼로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색다르고 참 좋았죠? 네, 여러분과 함께 본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아, 저 이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LP를 사서 어저께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플레잉 러브 오늘 함께 들으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닝에 이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근데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사실 행복한 것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이잖아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 또한 과거의 나 자신과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너무 많은 게 다르잖아요. 뭐 체력도 다르고 뭐 심지어 기억력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발 성숙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닐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한동안은 과거의 내 자신하고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도 저를 채찍질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비교할 게 없어서 나 자신하고도 비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나한테 좋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영혼을 살찌우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주말 동안 생각도 정리하시고, 네, 힐링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나 이틀님, 체험 듣다 보면 신청해야지 생각했던 곡이 나와서 깜짝 놀라고네요. 이곳은, 아하, 텔레파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로버트 레드포드가 함께한 영화 추억 주제가 청해봅니다. 네, 텔레파시. 통했네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준비했고요. 1448님, 사랑과 영혼,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신청해요. 사연 재밌네요. 이 영화 개봉했을 때한 친구가 극장 간판에 사랑과 영혼이랑 영어 원제목 고스트가 같이 적힌 걸 보고는 어? 사랑과 영혼이랑 고스트랑 동시 상영이야? 해서 배를 잡고 웃었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네요. 순수하셨네요. 귀여웁시다. 두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500일의 썸머 중에서 호레노츠, You Make My Dreams. 이전에 들으셨던 곡은 시즈올댓 중에서 식스펜스 언더리처의 Kiss Me 까지 들으셨습니다. 아라아라님이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500일의 썸머, You Make My Dreams.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사랑 영화 하면 500일의 썸머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썸머도 이해되고, 진짜요? 톰도 이해돼서 더 안타까웠어요. 사랑에 푹 빠진 톰의 세상이 한편의 뮤지컬처럼 유쾌하게 펼쳐질 때 흐르던 곡이죠? 하면서 You Make My Dreams 신청해 주셨던 건데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둘이 다 이해가 됐다니까. 저는 그 영화 끝날 때 어텀양이 나오잖아요. 마치 너덜너덜해진 톰을 위로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본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톰은 어텀이랑 어떤 연애를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부디 해피엔딩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나저나 영사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첫 번째 조회수는 10만이 훌쩍 넘었어요. 개도편도 너무 재밌고 이번 돌아온 화요일날 6시 30분에 오정세님, 최다니엘님 나오시는 것도 미리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역대급으로 두 분이 또 또 외모가 또 열일해 주시더라고요. 또 영사배는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이유는 또 기간이 한정이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Walk to Remember 중에서 맨디 무어, 온 유 오프, Color of Night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 The Color of the Night.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0: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4: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영화 연애소설 중에서 손예진님의 내가 찾는 아이 들었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앞서서는 연애소설에서 손예진님이 영화 중에서 직접 부른 내가 찾는 아이 들었는데요. 오늘 끝곡은 이분 목소리도 참 사랑스럽죠. 각설탕 중에서 임수정 배우가 부른 제비꽃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지능지수, IQ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후에는 감성지수, EQ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높은 IQ와 EQ를 가졌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지능 HQ, Health Quotient가 중요한 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자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며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판단력.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 이게 바로 건강지능입니다. 핵심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을 뒤로 미루곤 하는데요. 건강은 다른 모든 지수의 출발점이니까요.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건강이 맞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국 민요를 바탕으로 랄프 본 윌리엄스가 작곡한 곡이죠. 푸른 옷소매 환상곡 판타지 온 그린 슬립스. 존 바빌리가 주연한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또 스스로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이죠. 눈이 유독 뻑뻑하거나 오후만 되면 뭉치는 어깨를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는 대신에 잠시 쉼표를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25번 G장조 5월의 산들바람 크리스토프 에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78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맨발 걷기 하는데 기타 연습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가 같이 오셔서 소담소담 얘기 나누며 걷는 모습도 보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셨어요. 어디서 맨발 걷기를 하시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타 연습을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맨발 걷기 참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꼭 조심하시면서 맨발 걷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푸치니 오페라 쟈니스키키 가운데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몽쉐라 카바예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시니 오페라 자니스키 기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몽쉐라 카바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670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이방에서 자던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나왔어요. 이 시간엔 꼭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다는 친구 주영이가 생각나서 문자 남겨요. 주영 항상 고맙다 하트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이렇게 또 아,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다 친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시는군요. 뭐 문자 하나면 금방 소식 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이런 마음 전하면은 낭만적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연하기 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저는 가끔 이런 제안을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딱 한 장만 골라보세요. 1분 드릴게요. 그 시간부터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의 손가락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요. 갤러리 앱을 열고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리고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시간 종료 알람이 울리면 여기저기서 민망한 웃음이 터져나오죠. 사진이 너무 많아서 한 장은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북토크나 강연에서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 걸 볼 때마다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들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구나. 그리고 정리를 어려워하는구나 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의 한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에요. 찍어두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꺼내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찍다 보니 정리가 되질 않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쓰지 않는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예뻐서, 귀여워서, 소중해서, 기억하고 싶어서 일단 담아뒀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먼지만 계속 쌓이는 거죠.

윤광준님의 책 신미한 수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진이 가두어낸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기 밖에 있었던 것들을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진의 미학을 대하는 태도다. 사진은 정리하지 않아도 꼭 최고의 컷을 찾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 코끝을 스치던 계절의 냄새, 맞잡은 손의 따스한 온기, 평생 잊고 싶지 않은 찰나까지. 내가 원할 때 사진이 담아둔 시간 속으로 들어가 프레임 밖에 머물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니까요. 생각난 김에 블로그를 열어 2025년 10월 26일에 올린 5년치 효도하고 집으로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클릭해 사진을 쭉 봤어요.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몰스킨 한정판 노트, 꼭 가보고 싶었던 서점의 풍경, 하루 세 번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닭구이, 살면서 처음 본 아기 같은 엄마의 표정,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과 첫 끼로 먹은 불고기 정식까지 사진이 가두어낸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진기 밖에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나왔답니다.

김창훈 작곡 회상, 더 하모닉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모니카는 박종성, 그리고 색소폰은 브랜든 최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리니의 책 쓰는 만큼 내가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진 얼마나 저장되어 있나요? 또 정성 들여 찍어놓고 보지 않는 사진도 많죠. 하지만 또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찍고 싶은 걸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찍던 시절에는 필름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다 붙잡아서 한 군데 사진 찍고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정도 더 찍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기본적으로 막 같은 포즈 같은 자리에서 10장씩 찍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뭐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지만 정말 그걸 정리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진을 자유롭게 찍으시고 그날 밤에 오늘 찍었던 사진 한 번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구두에서 여러 장 찍었으면 제일 좋은 사진 하나 딱 남겨두고 다른 사진들은 좀 지운다거나 그래서 하루하루 정리를 해서 사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막 찍어댔구나 하는 느낌은. 그리고 그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감정들, 그런 풍경들을 떠올린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작품번호 26 G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와 함께 듣겠습니다.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오프스 26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아, 총 21곡의 헝가리 무곡 가운데 오늘은 18번 D장조 듣습니다. 템포 마킹이 몰토 비바체예요. 매우 생기있게라는 지시가 붙어있는데요. 빠른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마치 춤추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떠올리게 하죠. 브람스가 사랑했던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생동감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곡은 또 훗날 드볼작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다섯 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8번 D장조 몰토 비바체 힘차고 경쾌한 이 음악을 우선 이반 피셔가 주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는 원곡인 피아노 포핸즈 버전으로 바로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스티븐 콜라츠니와 스테인 콜라츠니 두 피아노 형제의 포핸즈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8번 디장조 두 가지 버전으로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버전은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오케스트라 버전 그리고 이어서는 원곡인 한데이 피아노에서 두 사람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포핸즈 피아노 연주로 스티븐 콜라츠니와 스테인 콜라츠니 두 피아노 형제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라베크 자매 또 콜라츠니 형제 이렇게 뭐 형제 자매들이 많이 피아노 듀오 포핸즈를 하는데요. 부부가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9908번님 사연인데요. 남편이랑 홍천 와서 하룻밤 지내고 아침에 새소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서울과 달리 공기가 청량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강원도 홍천. 아, 산 좋고 물 맑은 홍천에서 또 새소리와 함께 음악을 듣고 계시니 정말 완벽한 아침을 보내고 계시네요. 기분 좋은 아침 잘 보내시고 하루 종일 그 기분 좋은 에너지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거군요.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보내드릴게요. 파페라 가수 알피보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가운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파페라 가수 알피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사라사테의 티고이나 바이젠 듣겠습니다. 집시 음악이죠. 야샤 하이페체 바이올린과 윌리엄 스타인버가 주연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오 사랑 라포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NS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캔디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옆방송 듣는데 하도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고품격 음악과 진행이라는 말에 궁금해서 놀러 왔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어떠신가요? 놀러와 보시니까 고품격 맞죠? 우리 방송의 고품격, 품격은 우리 아당님들이 만들어주세요. 얼마나들 품격이 높으신지. 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 곡 제가 예전에 클래식 음악 잘 안 들으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악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은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와 함께 이 곡도 종종 추천했었던 곡이에요. 참 아름다운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듣겠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매우 느리게 조성진의 피아노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한참 동안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로 이어지다가 중간에 처음 그 플룻이 슬며시 들어오는 순간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전 정말 음악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호님 사연 주셨습니다. 손주들 돌보며 클래식 방송 들어요. 그동안 클래식 방송 듣고 싶었어요. 어린 손주들 모두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천사들 잠들면 천사 깨면 악마 손주들 잠들고 또 오롯이 음악 즐기시는 이 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취리히 소년 합창단의 노래를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 보내드렸습니다. 튜리히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1885번님이 운전 중에는 클래식을 듣지 않는 게 안전운행에 좋다고 합니다. 다른 노래는 가볍게 분위기를 맞춰 들으면 되는데 클래식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일부 동감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또 운전용 클래식 음악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해서 따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또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면요, 마음이 선해져서 웬만한 거에 화가 안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기분 좋은 클래식 음악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A장조 작문은 55의 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데 수칼트 세 연주로 함께합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스트링 콜텟 A장조 작번호 55의 1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데우스 콜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분 좋아지죠. 저는 이 밝고 상쾌한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같은 그런 초기 고전 음악의 이런 1악장들 있잖아요. 약간 빠른 듯 시원한 템포의 곡들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 1725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음악 선곡이 다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들을 다 마치고 들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매일 아침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었던 일들 다 끝내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음악도 아름답게 들리죠. 더욱더 오늘은 귀중한 휴식이 되도록 음악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휴식이 될 수 있는 곡 한번 골라봤는데요. 슈베르트의 가곡 그대는 나의 안식 두비스티 루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그리고 줄리아드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두비스티루 그대는 나의 안식 테너 이안 보스트시의 노래 그리고 줄리아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00곡이 넘는 가곡을 써서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슈베르트 그 많은 가곡 저는 물론 다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아해서 가곡을 많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위라고 할까요? 탑 5라고 할까요? 탑 3라고 할까요? 안에 들어가는 정말 깊이 애정하는 곡입니다. 그대는 나의 안식. 너무너무 정말 영혼의 안식이 되는 듯한 그런 음악이에요. 7108번님 사연입니다. 클래식과 만나는 시간 평택 152 1522번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정원님 목소리와 함께 맑은 아침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평택 152 버스기사님 아름다운 당신에게 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 안에서 함께 듣고 계신 승객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신 방송은 CBS 스마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입니다. FM 93.9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러시아의 미녀 카츄샤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레드 아미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하죠.

0: 러시아의 민요 카츄샤 함께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브레드암이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이탈리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듣습니다. 이고르 마르케비치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뿐인 우리 앞에 주님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을 지키고 있는 농부, 경계를 지키고 있는 군인,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의 영웅들을 당신의 바람 날개로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옛부터 도움되시고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창조의 주 아버지께 박상희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빛을 허락하신 분, 그분은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어두운 죄악 길에서, 어플로우즈의 찬양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광명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 글로리 남성 4중창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너희 근심 걱정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416장 찬송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515번 둘째 아들 담낭암 4기에 간으로 전이가 돼 힘든 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동방현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 이지혜의 내 주의 보혈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밴드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남궁송옥의 찬양이고요. 김대환의 음성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6월 21일 주일에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김대환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찬송가 밴드 남궁송옥의 보컬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정은숙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 합니다. 신혜숙님께서 한웅재의 찬양 가볍게 여행하기 청해 주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연평한 조찬미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1년 360일 동안 얼굴 보는 날보다 못 보는 날이 더 많았으니 만나면 위안이 되고 못 만나면 울적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에는 모두 여기에 있었다. 몸은 높고 시원한 곳으로 오르고 눈은 넓고 아득한 경치를 바라보며 거닐자 맑은 바람이 저절로 불어왔다. 위로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저 조물주에게 있으니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조선 중기 선비 홍성민의 보재원 피서를 기록하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에 우리의 소소한 여름날을 기록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경은의 음성으로 저 북방 얼음산과 원주 기동 남성 합창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407장 구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김미경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박수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설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층 그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마커스 워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던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초록의 싱그러운 잎사귀들이 풍성하다는 건 우리가 서로를 소리 없이 포용하고 보듬어 왔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6월은 뜨거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무성한 잎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그늘 아래 무겁게 쥐고 있던 마음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럼 비워낸 그 자리마다 더 크고 깊은 평안이 채워질 겁니다. 주일 아침 지친 영혼을 맑게 씻어줄 은혜의 찬송들과 함께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Good Music Station. CBS FM.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O God, our help in ages past, 옛부터 도움 되시고 였습니다. 주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입니다. 인터넷 라디오죠.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방콩님은 여기는 새벽 1시. 어디이신가 보니까요. 튀르키예에 계시대요. 튀르키예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어느 곳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역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방콩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하셨는데 마침 튀르키예어 버전을 제가 음원 갖고 있거든요. 튀르키예어로 듣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위 신광교회에 다니시는 최대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앤 머레이 니어러 마이 가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대선님께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아유 28개월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28개월이면 2년도 넘은 시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습니까? 방금 흐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으니 9922님 댁에도 위로의 곡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 기일을 맞아 남편과 함께 춘천 산소 가는 차 안에서 방송을 들어요. 벌써 24주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님을 뵌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들의 말씀을 듣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남편을 봤을 때 어머님께서도 따뜻하고 좋은 성품을 지닌 분이셨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실 어머님과 그립고 먹먹한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가는 남편 구상모 씨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을 부탁합니다.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으니 분명히 위로의 곡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6월 21일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Yield Not to Temptation, 너 시험을 당해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렘, 사랑은 서성댐, 사랑은 산들바람, 사랑은 나는 새. 나태주 시인의 시 사랑은입니다. 젊음은 새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20대 젊은 날의 초상은 너무나 벅차서 차라리 눈물이 나는 때입니다. 첫 편지를 열어보듯 가슴에 요동치던 설렘, 그때 바라보던 만물들, 사랑의 눈빛과 설렘이 푸른 별이 되고 녹색 봄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설렘은 희석되죠. 아니, 어찌 보면 이런 감정은 희석돼야 찬 서리 같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렘이 사라져도 설렘보다 아름다운 떨림이 있는 한 행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떨리는 마음, 오늘은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까 떨리는 마음, 내가 악한 종입니다 회개하며 떨리는 마음.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떨림은 빗줄기 같은 리듬이 돼 온 영혼을 흔듭니다. 살아있는 나침반의 초침은 무엇이 그리도 경외스러운지 늘 떨고 있습니다. 초심에 떨림이 있는 한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떨림이 울림이 됩니다. 떨림이 시가 됐고 노래가 됩니다. 설렘보다 떨림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설렘보다 떨림.

아랫마을 칠복이님의 사연입니다. 저희는 1985년 서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1966년생 친구들입니다. 기우흥, 이수현, 이행섭, 이훈성, 정학수, 최학선. 어느덧 환갑을 맞아 계룡산 자락의 작은 산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제는 연극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늦은 밤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40년 전 교실의 소년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산장 창밖에 초록숲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살아오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예, 아랫마을 칠복이님은 적어주신 성함 여섯 분 가운데 이수현님이시네요. 아, 귀한 사연 신청하신 곳 가운데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그리고 포임의 Where There Is Faith 이 두 곡을 저는 골랐습니다. 지금은 머리에 흰머리도 있고 이마에 주름살도 생겼지만 서로가 서로의 정말 가장 찬란했던 시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이인 거잖아요. 너무 뭉클한 사이입니다. 모두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6월 21일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Extreme의 More Than Words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 네, More Than Words. 1부 끝곡으로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저는 2부 CBS 레인보우 앱의 Joy for You 채널에서 준비하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한 주 끝에 찾아온 주말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기대와 걱정도 있었고 또 그 반응을 하나하나 지켜보느라 마음도 좀 분주했거든요. 근데 주말이 되고 보니 아 그래도 잘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남네요. 그대들은 어떤 한 주 보내셨나요?

애쓴 날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날을 만든다고 하죠. 그대들도 이번 주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노래 들을 자격도 충분히 있거든요.

0: 6월 21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오타완의 Hands Up 였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0: 뭐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유경준님 신청곡이었어요. 크랜베리즈의 오드 투 마이 패밀리, 그리고 포넌 블론즈의 What's Up 그 전에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한 일주일 됐는데요. 우리가 팝과 가요를 함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곡

또 이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0416님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주디 1년 금방 가요 하셨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하루가 1년처럼 긴데 또 어느덧 내년 여름에 와 벌써 1년이네요 하고 있겠죠. 박공주67님은 보건소에서 36년간 일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대요. 환자들 만나기 전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에 늘 듣던 방송이라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많은 축하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인생 2막도 그대와 여는 아침과 행복한 기억들 또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SG 워너비 내 사람, 이 곡은 박공주67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을게요.

켈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마룬5의 Sunday Morning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0672님은 소백산 트레킹하면서 들으신데요.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걱정됐지만 위에 올라와서 멋진 것들 보니까 선곡들도 너무 딱이고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떠오르는 태양과 구름에 잠긴 산등성애들이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고 너무 멋지네요. 그 분위기에 이 곡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543님 신청하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고 김범수의 끝사랑 이어서 전해드려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6: 1544-8777.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레이첼 야마가타의 Be Be Your Love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2부로 갑니다. If I could take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0: 정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펠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줄리안님, 이제 팝과 가요가 같이 나와서 너무 좋다고 오아시스의 Whatever 신청하셨어요. 신청곡에도 팝과 가요가 함께 나와서 좋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줄리안님 신청곡으로 6월 21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롬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767님, 오빠랑 용문산 자연휴양림 왔는데 숲속 오두막집인데 공기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가 싫어요. 와, 그런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몸이 정말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1767님과 함께 들었어요. 이소라의 데이트, 뿌띠님 신청하신 비비의 밤양갱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299님 신청하셨어요.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버섯돌이님 신청곡,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Walking on Sunshine.

넓은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잔잔한 음악이 사색에 적게 하네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하신 푸른 마음님께 전해드렸어요.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그 전에 쿡다북스의 Your Eyes 들으셨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여행스케치님은 남해 가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자전거 싣고 남해 라이딩 가신대요. 질라 안나 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조심히 안전히 즐겁게 다녀오세요. 완연 파파님께서 함께 아침 산책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지영의 산책 신청하셨거든요. 오랜만에 강주 칸초랑 산책 나왔는데 칸초도 신나서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걷는데요. 1963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산속 공기 선물하려고 동네 앞산 산책하신대요. 파란 하늘님과도 이지영의 산책 같이 듣고요. 소소한 행복님의 신청곡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까지 이어집니다.

0: 잠꼬대 토끼님 신청곡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0: F를 복원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복원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세보야님께서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청하셨어요. 우리 뒤에 오는 김정원 DJ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는 곡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 대신에 가공되지 않은 진짜가 숨어있는 것, 바로 비하인드입니다. 비하인드는 늘 한 걸음 뒤에 있죠. 완성된 장면 뒤에 남아있는 작은 순간들, 카메라가 잠시 쉬는 틈에 담긴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을 넘어선 찰나의 순간으로 묘한 설렘을 주죠. 그래서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은 특별한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더 친근하고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 편안함, 그 속에서 보이는 인간적인 매력은 완벽한 연출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 숨겨진 1인치의 순간을 기다리는 일은 가슴 뛰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본편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우리가 비하인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내 인생의 비하인드, 어떤 장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